0: 동지.
1: 여기 있는 다 니가 따다 너는 왜 저래?
2: 너는
1: 니가
2: 이제 따다 너는
1: 니가 뭐 당하시지? 바디지 너 왜 저래?
2: 바디로 바디만 나.
1: 대체 담았잖아. 너 뭐 니 숨고 삼고 들도 이거 돼.
3: 山上的见闻，村里的变化，家中的闲事，每个人都能在回家前收获。